0: 매나
1: 유리왕의 너 은이드 한국말이다 아지 와자 코코로 겐키나 미라이에도 つなげます 오야코 3대의 카마보코야 사사케의 너 대와자 사사카마보코
2: 3時です